0: 화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1: 여기 건물주님.
2: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
1: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2: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아 잠시만요.
3: 네.
0: 정연이가 한다
1: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3: 진짜 열심히 잘했어.
4: TVOK 투나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VOK 2.
0: Ready? And go!
4: Haharurot ang inyong umaga. Hatid ang mga hit blockbuster movies.

0: thank you so much, Beanie Joanna. Back to you.
1: Beanie Versus, Sabado, 2:30 p.m. sa SBC at mapapanood sa Player.
0: 애당 손을 찾아 어디든 간다.
2: 여기 건물주님.
3: 아이, 무슨 분데요.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0: 깜짝 놀랐어. 아, 잠시만요.
4: 네?
0: 정현이가 한다, 한다, 한다.
2: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4: 진짜 열심히 잘한다.
5: TVOK 2나
6: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VOK 2.

0: 화장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1: 여기 건물주님.
2: 아이, 뭐 슈퍼스타예요.
1: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보셨는지.
2: 고가인 물품 있을까?
1: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0: 나 깜짝 놀랐어.
1: 아, 잠시만요. 정연이가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요.
3: 진짜 열심히 잘한다.
4: TVOK 2나
5: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interne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ito ka lang sa TVOK
6: 2. Ruto 設定 完了. 戦艦
7: 降下します。小さかに接近中。モンスターです。汚染度が高すぎません。ダメ。カースト死んだ。早く彼らの緊急帰還を。これは想定外ですね。また3人。漆黒の中に刻まれる罪。準備させて。やろう。凝固。散りなさい。カオスゼロナイトメア。
8: 全てのカオスを 0に.
9: Every sunrise brings a new story, and every sunset with a single journey. At Zakish Airlines, we believe travel isn't just about reaching your destination. It's an experience that carries you there. From comfort feels like home to service that feels like home. We make sure your moments in the sky are unforgettable. Because when you fly with us, the world is closer than you think. Zakish Airlines, your world within reach.